0: Lee went insane.
1: No more 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Schedule B 원화스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,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,